0: 아직 시간이 아고
1: 25까지 하는 거야.
0: 나가.
1: 잘 놓치린다, 시안.
0: 아이, 잘 놓치리뼈무. 나 뚜이씨. 나 뚜이씨 몇번 지냈는데, 왜 잘 와빠 가렌지 바다디스. 나 뚜이씨 맨님 먹으시게 뿜이.
1: That's what's up.
0: But anyway, welcome, Ren.